0: 개인택파 양대 뿌리
1: 양대 뜨만의 뜨만의
2: Yo pa' Chaiki, Herbol.
3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4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, causa.